0: 친구 우리 한민국 중앙대회 위해서 안개를 잘라요 우리 무릎.
1: 할로.
2: 아,
1: 포이 인앙이 베르세요. 그래.
2: 아, 그거 베레마 문비.
1: 에마마 문비.
2: 네.
1: 내가
2: 나는 좀 어리.
1: 아리요 뭐로.
2: 내가 난 무슨이라고 비싸. 에마마 주사. 아, 본 잼스도. 다들 그러 워나디.
1: 개 뭐라 포인트니 우랑.
2: 아, 뭐라 여러 포인트.
1: 에네 노베라 본 잼스노.
2: 네.
1: 아, 포야.
2: Manomba. Kaya ke kwana na mashini.
1: Akwana.
2: Aere.
1: Very yes. Un radio. Tini wa na ko ko kanisa we kai go ki mir dan ko ne ni moro ko yana moro be ko be di Tony Blair mara uno loka me witim. Sen janane lo wum.